0: 哎，师傅啊，这里是个岔路，我们走哪边？啊，沿着这条路往前走吧。哦，往这边。哎，好，走，我们走，走。哦，
1: 我看你们二人劲头还不小嘛啊！嗨嗨，那你们累呀？哎，不累。哈哈。哎呀，你们真能走啊啊！嗯，
2: 师傅，快点。哎，师傅，快。
1: 这师傅一定痛啊！哎呀，你们真能走啊！嗯，师傅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